0: 뭐라 하십니까?
1: 아줌마씨. 아줌마 계십니까?
0: 자, 어? 숨풀 왜? 뭐라시야? 공사무라.
1: 송공고? 송공고 브라이.
0: 송공고래.
1: 뭐라 그럴까?
0: 말했어, 말했어,
1: 말했어,
0: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 말했어,